머리 라비스타 엘베드 라 머리 라비스타 나와 엄브레 바케스 엄브레 울치에서 바케 엄브레 에케 라 머리 라비스타 엄베 과 라버지 라 모르노 에지스테 엄베 라비스타 탐포코 에지스테 엄베 아오라 톨모도 스트라이시오네 르디 나예 케리아 나이 엄베 켈디 후에서 엄브레 케오아 엄베 케 아모리 아비스타 엄베 알라자카에서 리에르